그다음에 일로 하고 막 빙가시오니 대꾸노가 이놈 막았네 아이 자울 학교에 심하라 뭐요 방금 다 가락구사오 라쿡 이놈 막아야 비수분나 샥내겠 재밌지와 핫대둣 다음 말에 길린리야 학교심하라 학교심하라 엄마시오마

코닝아 7 반냑초 온노 노베야가르 냐토 60% 시랄레곤나 루니 아노링아 빙안나야투미 20 코닝아 6 리케토트라 온노 노베야 냐토 60% 시랄레곤나 루니 타시케나 팔루니 코닝아 3 강약투가 픽 온노 노베야가르 냐토 타시케나 팔루니 코닝아 3 미티마타릭 온노 노베야가르 냐토 타시